0: 국밥 그냥 뒤, 탁한 걸 비어 큰복은 뒤, 마, 이제 군을 손볼게, 마, 대신 코발 또 동원호, 따이, 안으로 민원은 쉽게 안 온다, 괜히 까는 맛, 나보고, 이제 사이시는, 지금 뭐, 마, 버텍 뭐, 버텍 수발, 뭐, 이, 허버부부부부부, 그래도, 날 그래, 말 좀 되게, 예를 사들 말 좀 되게, 지금, 뭐다 볼수 있는 거 유한 유보디 여튼어 엄마 좀 되게 생각합니다. 에이씨 여튼 엄마 좀 되게 지금 고도직 주문 아부파비에 내일 미대 세계 커버로 커버 프리디션 말이죠. 날 빨리 내일 대세로 커버로 따뭉뚱하고 따뭉고등하고 뭐로 따뭉가 뭐로 아 수나미 방글라 파지가 뭘 돼서 개생가령이던가 뭘 돼서 성가도 그도 미국 홍정가 러브데서 다음 군 운동가 아무도 저 좀 지역 지역 하는 것 애물도 맞죠. 애물 맞다고 신이 그러면 무슨 삶만 먹다고 심어 보도 심어 구이 많이 했어 그 사람. 날 보시니 사 여기 말 좀 되게요. 저 지금 그러면 어째 저도 미신이 정말 오늘 등는 등신이 녹한 눈등 등신 제품도 정말 제품도 녹한 제품은 왜 특히 정말 이러면 아 지금 아버 역수문 못 말이면, 어수문 말좀 되겠으니, 그 모르니 이제 야 어디가다 이제 모르니 이제 어디다 모르니 이제 그 조문 아버는 수문 엄청 많은가, 어수문 말좀 되겠으니 아 모르니 이제 그때 뭐 모르는 모르 기본이 모르는 모르니 이제 아 진이 다이터 보 그때 보 그때 여튼은 수문 아버가 이제 저든 후노, 요즘 말좀 저든 후, 저도 기시 오키, 요즘 말좀 되게 저든 후, 꼭 한 꼭, 소몽, 꼭, 소몽, 자몽, 구봉노, 소몽, 크랜송, 크랜송, 저들이 말좀, 어르들 말좀, 안, 성꿀라, 안, 오늘 이제 사설지 선어, 어르들 와봐요. 앞으로 또 레드 이제 한번 넘어 물어봤는데, 이제 해도 안 돼, 야, 불야, 바보 손님 살리시나, 안, 뭘 파도 블라이 팔리시에 어제도 삼포에 빠이
1: 잘아
0: 그래 어제도 아기신이 얘도 이러는 애만 밥에 몰라 있는 거 어제 빨리빨리 또 이럴 것도 그 실문 앞서 먹는 다음에 이래요 그래 그래도 마정 체계저도 빛이 수문 좀 모아보 안 오는 이런 것 그리고 후회하는 거 사실 저는 가입만 막으냐 야고 좀 문제 없는 거 다음에 아무튼 미시아 꼭 살려야 되는 미시아 꼭 잡아줘. 그러나 한마까 한마까 한바이.
1: 한바이는 뭐? 벨라이노 어제 뭐 그래 할머니 방에. 아우 지금 지니 딱 오그라 일문이 바이 꼭 살게. 살브로노 뭐 지니 아 뿌리라 콜라 생노 콜 카이 호나이 아우 그래도 뭐 뿌리라는 시민은 아시니 또 뭐 해야 되나? 뭐 벨라이노 가동 가자니 보시면 살브로 지니 반다 카라나 뭐게 나시니 또 뭐. 아우, 하나 하이, 내가 시각 두 개가 나 어제라고, 지금 꼭 시간 내면 희망가 있지니 아가씨만으로 그게네 리뷰노 그게네, 6살 그 동안에 심이승, 그날 동안 내면 헬로,
2: 풍가합니다.
1: 풍가함, 다 그거는 남쇼가 반다고.
2: 바이,
1: 아우, 그럼 뭐야 그러는 어, 지니 어제라고. 너 샤그라디.
2: 예, 일단 레디오,
1: Do.
2: That's all.

0: 이제 공차 시스템을 갖춰놓은 이 완법을 하면 거절하겠다. 한두 번은요, 이제 아까도 많은 이제, 이제 아르교통, 이제 내담 토론왕, 열아이 벨라지는 콩무 야파로 놀아, 콩하고 길이 다이신데 꼭 살아있는, 저희 뭐로, 나는,
1: 타콕 증티니 꼭마 사수시나이 담는 그치니 저라바케바 능가보니 야글로 대셔치니 반다 챔프로는 꼭 샤하리만도 한바이
0: 한바이
1: 타북치니 저라 하윤이 거랑 반다니

0: 말 안 왔으면 좀 시원하겠니?
1: 하이씨.
0: 와쇼쇼와나마카레암테코르고사나나고메다하이
1: 싱 베바노 라이창자 코그록노 무이투 클라이에 이모니 코톡튼 두코닝튼 카카마닝튼 베바노 사이 코프로이치니 까탈 동나이록노 크나라난나고 하이시 싱 만작마니 그방마 싱 두코 코스토마니 파이갸 무니 코톡보 만작 파이갸 두코 코스토니 코그노 판타브로고 사카드 싱 마스마 무니요 헤디바
0: 아오 메다 응가 응고도 아르 사몽카이